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9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헨릭 셰링의 바이올린, 미칼라 패트리와 엘리자베스 셀린의 리코더,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 두 가지 중에서 뭐 먼저 하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해요. 그리고 좀 미루고 미뤘다가 그냥 마감 다 돼가지고 하기 싫은 거 하는 편이라, 이거 좀 바꾸고 싶은데 좀 쿨하게 사람이 하기 싫은 거 먼저 딱 해놓고 응? 나머지 시간을 좀 행복하게 보내면 좀 좋아요. 그렇게 끝까지 미룬답니다. 참 이게 참 저도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래서 늘 도전하죠. 아, 오늘은 하기 싫은 거 좀 먼저 해보자. 그게 참 어렵네요. 하기 싫은 거 먼저 하시는 분들 비법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하나 사마나 쓰는 분이에요. 베토벤 열광이 훅 땡기는데 신청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열광이 뭘까요? 근데 열정과 월광 그 사이입니까? 아, 고민하다가 드뷔시 월광 들려드린 날 신청하셔서 아, 월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또 연락주세요. 오하나 사마나 쓰는 분. 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 샵 단조 작품 27-2 월광 중에서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입니다.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2 월광 중에서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였어요. 자, 1811 쓰는 분입니다. 오늘 휴가여서 여유롭게 라디오 듣습니다. 항상 주말에만 리얼 라이브로 들었는데 평일에 들으니 주말과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제 자신이 풍성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사의 세레나데 피아노 트리오 연주로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주말에만 리얼 라이브로 들었다. 저희 토요일, 일요일, 주말 방송은 녹음 방송인 거는 알고 계시죠? 생방송인 줄 알고 들으시는 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주말에만 들으신다는 얘기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 쓰는 분 덕분에 갑자기 또 주말 녹음 방송인 걸 고백하게 되네요. 자, 청하신 곡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라 세레나타 안드레아스 트리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가에타노 브라가의 라 세레나타, 천사의 세레나데, 안드레아스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얀 크리티텔 반 할의 교향곡 2단주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슈바이츠의 연주입니다.

얀 크리티텔 반 할의 교향곡 2단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슈바이츠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생방송입니다.

2015년 1월 27일 피아니스트 파울 굴다가 내한 독주회를 하루 앞두고 KBS 클래식 FM에 출연했습니다. 괴짜 혹은 천재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의 맏아들인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능과 유머 감각으로 유쾌하게 인터뷰와 라이브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진행자가 아버지로서 프리드리히 굴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버지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지를 묻자 파울 굴다는 오늘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기일이라면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죠. 사전에 협의된 라이브 연주는 이미 다 마친 상태였어요. 잠시 후 그의 손끝에서는 다정하고 섬세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약 3분가량 이어진 이 곡의 제목은 Feel Paul, 파울을 위하여라는 이 곡이었죠. 아버지 프리드리히 굴다가 아들을 생각하며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떠오르는 선율을 연주한 아들의 모습. 예고도 편집도 NG도 없는 생방송의 묘미였습니다. 아무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도 생방송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연주도 마찬가지죠. 연주 실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생방송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은 종종 펼쳐집니다. 2021년 11월 4일 바이올리니스트 레이첸은 시애틀 심포니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3악장을 격렬하게 연주하던 도중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 이 현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더구나 이날 연주 실황은 시애틀 심포니 자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줄이 끊어진 걸 확인한 레이첸이 악장과 바이올린을 서로 바꾸는 모습, 그 바이올린이 뒷줄에 앉은 단원에게 전달되는 모습, 잠시 연주를 쉬는 사이 레이첸이 주머니에서 여분의 줄을 꺼내 건네주고 그 줄을 넘겨받은 단원이 줄을 교체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화면에 잡혔습니다. 줄이 끊어진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무사히 연주를 마치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프로정신이 빛나는 무대였다며 호평을 쏟아냈고요. 이후 클래식 라디오 방송에서는 연주 도중 줄이 끊어졌을 때 올바른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레이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생방송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즉흥적으로 연주한 바로 그 곡을 듣겠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장일범의 가정음악에 출연한 파울 굴다의 연주로 프리드리히 굴다, 아버지 굴다가 아들을 위해 지은 필 파울, 파울을 위하여 함께 하시죠.